0: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0: drifting through the sky, holding their course, unmistakably clear. We keep on flying.
1: Amanhã vai ser outro dia. O passado, uma frase da canção, agora, apesar de tudo, começa agora. Não amanhã. Esse momento, amanhã vai ser outro dia. Todos os tempos
2: espero que
3: são agora, escuro, sombrio.
2: Após a vitória da Lula, a gente consiga que
1: ser paz,
2: desse mais paz e que a violência entre nós mesmos diminua.
4: A jövőtől a jelenlegi világszintű szituáció mellett az igazat megvallva nem fog mit várni. Már lassan egy éve tart az egész, sok minden megváltozott. Nem csak személyes tapasztalatom volt, több milliárd ember életében is. Minden, amit eddig fontosnak tartottunk, kevésbé az. És minden, amit értelmetlen időpazarlásnak hallottunk, sokkal fontosabb lett. Nem reménykedek abban, hogy akármi is visszaálljon a régi kerékvágásra, ugyanis azt vallom, hogy minden valamilyen okból történik. Az emberektől nem várok el semmit, azt kapjuk, amit adunk. A jövőben szeretnék kevésbé zárkózott lenni, és nyíltabb különböző új ötletek emberek iránt.
3: Meg hogyha nem szabadságként fogja fel az ember, akkor szerintem nagyon nehéz végig csinálni, mert pedig azt hiszem, hogy muszáj. Vagy egyre muszájabb.
5: Aura солнце, aura шар ом пара.
6: Я переехала из Украины и сейчас живу у своих хороших друзей, новых, очень хороших друзей в Германии. Моя самая большая мечта, чтобы за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в моей стране. Я хочу мира, хочу, чтобы все люди были живы и счастливы.
7: Я тоже
8: хочу. Времени нет. Человек, 마침내
9: 화성에서 생활을
7: 시간이 없어.
10: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7: 시간이 없어.
10: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궁금해하거든.
11: 갑자기 깨달았네.
10: 근데 다시 미래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9: 사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10: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9: 있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0: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12: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10: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는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0: The future is not alive. It isn't even born yet. Drifting through the sky, holding their course, unmistakably clear. We keep on flying. We keep on to meet our future. Keep on flying out, flying out, flying, meeting. We would want to meet our little
11: friend. Eso es Colombia. Eso es Colombia. Ne nous laissez pas seuls. Ils sont massacrés. Sous les yeux entiers.
13: Große Hoffnung, dass die Politik die Wirtschaft dazu zwingen könnte, ihre Verantwortung zu übernehmen, eine große Klimakatastrophe abzuwehren.
14: Blick in die Zukunft.
15: As one of the co-authors of Future Voices, I would be happy if we make this friendly and inviting enough that people from all kinds of backgrounds feel welcome to contribute in any form they choose. I'm very curious where this form of conversation will go in India. I'm very curious as to where this form of conversation will go in India.
16: Ich habe Angst davor, dass die Erde zu heiß wird und dass alle Leute werden sterben und die Tiere auch und dass das Wasser wird austrocknen.